0: 시작됐대.
1: 10시 지르면 내 알고.
2: 그러니까 멜로디나 보사.
0: 시에를 라 밤바라 나도 te puedes parar. Si eres la pámpara, nada te puede parar. Y ya, toca.